부샤럭 르야 윈동과 함께 앞으로 아분이 약미 가디르나바의 시내로 서강의 탐을 난고 다이 어꼭노 승 무이노보 사이만르나 난고 하야 함께 아누쿵 함사위 만글락 다이 아 사독작나이 뭐 바사위 함사위 만글락 뭔 바기노 가봉네 마르기진 파이디 어머하이 도메스틱 바이올렌스 시니 녹 가능기니라고 시니 까미라고 도무노 응이동과 함께 증 누카 함께 증 바사라에는 코랑티샤라에는 모르노 라마포노가는 해디바 하게 스릉디 따이 시디 니 시니 꽉보토마 스릉작나이 어머노 도메스틱 바이올렌스 아보 누쿵고 거룩사 때 거룩사노 torsar claimani, butok claimani, sikri shokro claimani, rankusharok ria winai, bono, control clayton money, omono no domestic violence, fadi, sung, korang tisha lion, sung si lion, buinobo sung, simon lion, tai, avoni yakni, sung, piok lion.